0: 난리 오카이 잠안 깨
1: 봐봐, 얀 닦아봐 잔이랑 니 낙나리 남자와 나 아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 사낭족 봐.
0: 나죽똥 나마이 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 드빳 아가 차이겐 봐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같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
1: 암바 나 잡을 때 명자 만원 나 사주고대 낙유 비엔이 남근이 있는 상황이야 봐 뭣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 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낙유 비엔이 남근이 있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 코서 자보하
0: 야고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 니가 따위야 띵아